0: 아누아누아 제니의 아야
1: 제니야 시
0: 아 소녀 라디오 티아스 아야니 비카타 에파야나라모사 비카타야나라라모사 비카야나라라모사 미리미사바 비비아 오비아노와 이시라
2: 헤이
0: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

0: 사냐구나 어디라고 사냐구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마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마미소
2: 아무토니
3: 라이트 투
1: 파이트 아바타노
0: Brighter. Miras. Gloria to Tanyuman.